0: 가 안나 베티 스워리오 갈 거나 이때
1: 그 시간에 아 타리야 그때 그분
0: 예배하라 에무주와 이때 아로 메르쿠 와
1: 카파이 까마을 때문에
2: 이런 거 거였다?
1: 아, 가는 거지 이런 거네
3: 하나 있다 이거였다 아우 항아야 내게 파이 파냐 아